다우죠 선주와 메세 다느니와 특진지과 세즈고기야 야 다 디나 드니타 강아주 군을 다하라 듣고기야 다우 중고고죠 차송데 다 특진지 그 차이니가 또또 야 아니와 특진지과 세발학스니 요가 너 지주 회장도 전부도 종로 자지가 이거치고 근데 회장도 종로 니 야는 공부인데 내고 니 너나 조라다 치주 특나치 왜 이거 치 채소데 이거 치 채소나 나도 미쳤어 고나 유니 전혀 쓴다 대비 지우디는 해프샤와 건임바 디녀터 또콘 지위 전혀 쓴다 대비 지우디는 어떨까 그러나 네 회자 투인우는 체메크 회자 사는 예방이 마케 디제부디나 체리도거나 회자 디제부디나 체리도거 야 티메는 구구가 특혜뉴아르까 특혜뉴 송이 진짜 시선 다가 던지고 구가 송이 진짜 시선데 근데 치우디 때는 게 미세라 그 구나 특혜뉴아나 찬여 숨등된 비시어 디너 누가 오 캐디타티아 찬여 숨등된 비시어 디너 타프샤와 근연바티 녀터 똑근지리 딜라나 딜라 티히르시니 디선 돔브르샤샤 콘테셰피에 노덴제 추실 호콜라 마키와톰 리루타 양와젠타 아랑즈 넨짱 타파 메파나네 Anotan madambi tisun domba tili kuduqti Rishin dombra shawa imo odgunu tkendi ket noridoka Rishin dombra shawa mayin no odi wara madag jogu ya Ke soratona ke ma mazana waka nantan loridoka ma wara jogu ga Tame tau choga shashaga hata ngo ange tontongta Ti mana toko tona yoke ha ha tra zog mugu ga Aniwa tukchinji pa shepa laksan, manzi yu kishchiji tukchinji wa shepa, ngonji tukchinji kwa shepa, yiji tukchinji kwa shepa oozgo sache ximbunirib. Ti nanga sache tongo manzi tukchinji wa shepa ksawa gitsu. Puyi yu kimba shila diwa sheta jeni pa an, adinca ngari trishini, Putang manang mutang na khinta mutang zhizhir Diwa zhiva yanche yi Thakma zhizhwa niwa la Chasuk san na chasuk jir Wana watang jayvili sha Thakma tigna muri jir Rala ana mushente Ana thame jichang sha Do tkhindarande saag tk Shir wachi yiki na la Pumu anisi yiwi ghanta shina Ayang yi chunshir E U 이오전의 Mantang tchindra sheche jila yuki yukuga. Mantang tchindra sheche jila yuki shakna yuki nana nyanlenzi chi nyirilamba. Nyanlenzi ji chirwadi la hachi shi shenge ji chirwadi nyuka. Ti nanga nyanlenzi ji chirwadi kanra kani maga awata yuki simchu. Ti nyanlenzi jira ti nyanga tabidiga. で、こっちちょっとプーレ。パマにすしなんかパーレ。プボにすしなんかプーレ。だ、雪かんだな、雪さしすちょっと担保てれ。てさか、ちゅちゅたんで。さか、いわ、ばしゅのつくのがちょっと転じれ。ていここね。あ、あやんごの。あやんせんせ。ちょっと転せしに雪ももものここね。 春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

왈통테 수우즈 자파딱파야딱자 그것이 아 지금 시무지자데 예라치 데니다 라드나 라드나 지금 시무지자데 예라치고네라 그나야 저는 말이야 열라 카드이언 로게도네 왈티 왈통티 아라트니 숑고네라 디 니 제푼 디그냐 지저트가 아 지저 아니 즈나 조카니 세동거 젠센처나 쿠파나니 알롱이지 타조 알롱 쿠파는 거 알롱이나 쿠파나나 알롱 멍거 뭐 우도 린다나 알롱 수치와도 거 알롱 안하고 뭐 알롱 아우는 거 선바 젠지 알롱자 선바 젠지 알롱 동어 손전자 알롱자네 뜻도 강나요가 나요쿠카 알아피에 베나요쿠카 손전자롱 손전자롱 존나 히치나 아르카사우인구카 아롱사우인구카 아 센겐점바 이엔구카 아니와 터세크 알롱즈구카 터세크 알롱스 장와나니가 가장아저장 장와 가장아저장 장와나니가 우도 아메케 리 아메츠 사트나니가 그가 수 그 셸리처 칸카메르 당샹스당 냉젠바그니와 티야랑즈바 롱이나 롱요토포 야랑군노와 마라 롱요토포 메렌주노와 마라 아랑가 롱그 셸리메치케 니와메치케 티테케 트세젤롱게 츠리구나치 칸카멘즈구가 아니 샹스돌구가 스문 냉젠구가 다때도 고때 태세제로 선바무 젠지가 롱어지 더다 하제 쿠추 그니사 올로이나도 걸와 회 회장원의 사우드 마송데 올로아 이난도 그 셸리처 스킨진바 고가 자크스카자 스킨진바 으아 용어 그노베 스킨진바 자다지나다 가챠셰쿠모 가챠셰쩨포 알론디야가타 젠지알론츠고케야 디나타 젠지알론데 이니 디야라 쿠아나네 이니 쩨바나 톤제타토 쩨바나니 톤니 다 알롱티 켄땅 차나 익기 치즈근지 수땅 차나 익기 건근지 시시땅 차나 익기 건근지 다랑랑가 니스 텔리 디라 CM 켄 응가 셰파일레 하트라 조라시 다타네타 이키리 마노란 젬바레 나데 데 첸지 알롱이 텐토타 티 첸지 알롱이 셰파탄 테토나 다스나 위톤 치와탄 위톤 총와 위톤 치와탄 총에 간가 아자 타화탄 아자 렘바달 호테레 알롱 제와 녜니 쩔롱 도테레 알롱 제와 녜니 쩔롱 도테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따레 알롱즈와 녜니 쩔롱도 쩔롱즈 데투 아냥라니고까 아 아냥라니고까 지근 다시체포라 아 더더다 강라가 그슈체체포라 공화당 로화 그슈체체포 너무 알롱아 원더라니가 니와 카카리아 티나 우추위 익긴도 체포와 롱게냐가 젠즈롱즈고 인저판도까 진세체나 아마고 천차그나 마야다 뜨도고 워크케 제메까 코코 바야타 알롱이니 뜨고 알롱고냐 바야타 뜨고 그래 티 바야타 그노테 오케라 지즈나 체인지 에나 도크 메 달헤 마뇨 샤파타나 타모데 잉고 판 도크 티나 지즈 그노데 니제 튼초 셰피즈즈나 도카 니와모 지즈가는 게 지 니와모 셰피즈레 셰피즈노 치타 켄게 셰파라 ᱛᱟᱱ ᱵᱩ ᱛᱚᱢᱵᱟ ᱱᱮ ᱪᱤᱛᱟ ᱠᱮᱱᱡᱟ ᱨᱟᱱᱟᱱ ᱡᱮ ᱱᱤᱥᱟ ᱨᱚᱠᱷᱟ ᱥᱮᱫᱮ ᱨᱚᱠᱷᱟ ᱥᱮᱯᱟ ᱪᱤᱨᱟ ᱠᱮᱝᱜᱟ ᱠᱟᱜᱟ ᱞᱚᱱᱛᱮ ᱨᱟᱱᱟᱱ ᱜᱟ ᱱᱤᱥᱟ ᱪᱟᱜᱩᱣᱟ ᱥᱩᱪᱤᱜᱚ ᱮᱛᱮ ᱪᱟᱪᱮ ᱯᱩᱨᱤᱭᱟ ᱚᱞᱟ ᱛᱤᱜᱮᱛᱟ ᱨᱚᱠᱷᱟ ᱥᱮᱯᱟ ᱫᱤ ᱱᱟᱱᱛᱟ ᱴᱷᱟᱯᱟᱞ ᱨᱟᱜᱡᱤᱛᱟ ᱛᱚ ᱱᱟᱱᱛᱟ ᱴᱷᱟᱯᱟ ᱪᱚᱱᱥᱮ ᱴᱷᱟᱯᱟ

조금만 대단 드지람 등은 선한 염브가서 참다니 인가 진냠 치다 되는 거 사자서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지 길 대랑 이제 그런 미녀람 뜻박 땅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클람 등이 땅가 저래 통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이 집작은 참 땡기나 쓰는 야라 편 선조소 가셔다래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코노징 저이데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남 바그냠 조시 주가치 대만 이제 그런 미녀람 뜻박 땅가 쓰는 이 통코 동코니 르멍고 와르클람 튼디 땅거 저리 동치 잡자랑 앞층 앞습니 저리 동치 잡자랑 앞층 앞식은 참 저리 동치 잡자라 그 축거근 참 저리 동치 잡자라 자치자트근 참 저리 동치 급자근 참 더더나야 따탈람 시소시고 노싱거 칼와나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예시 디켈라 집바케기 신기 제크룸 미니름 드박 당거르 머니 잡자고 와르클람 드니 당거 줄이 동치 급자라 안가 땅물 잡자니 줄이 동치 급자라 딩건 참 나나양 따다 람다 시소시고 같거 카바나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제크룸 미니름 드박 당거 잡자니 차카가 와르클람 참마 딩저르 카도시 축거 Ya kurmin yalım tiga tiba gatanga chakani na kurmu war kalam samaya denjer ka dushi chuq Ya kurmin yalım tiga chik chik gatanga salang ni da thong war kalam samaya denjer ka dushi chuq

0: 고단단다다 고조 칼로아즈 그야 응간단다레모
1: 리야
0: 대진타양 칼로아랑이 담초나양 랑콘데 코린도 코니캅스타 카파스테 마냔지 탄 카파스타 마냔지 데니토게 테나 카파나양 마냔지 티밀라 소파테 양 치그 잡고사드라
1: 리야
0: 대진토게 테양 랑콘나니나양 치 카다이나양 칼로아즈 소파테 나니카 나크니

다 먹고 덮거든요. 덮고 빈자라 아 심지 송아요 온다 무슨 스타티나니 저거 간다라든 동니라 집자고 그모 다 뭐 잠부가와 흥지리 갑디 워크 다 식소라 사정은 조금 무슨 듣는 듯 다스타 조금

0: 상제로 그 매추그 삼치 사람지로는요. 보통이 잖아요. 가스.
1: 응?
0: 아 매추그 위치가 좀. 아 니가 나타난다. 체육만 가다. 체육도 체육만 가는데 또 근조된 나 롬보 판스마라 치료소진한다. 대부분 감가 농론한 치료소진한다. 송청할 건 체육세진. 체육이 제일 시급 먹는 거 무슨.
1: 응?
0: 때아니다. 송글라카네 주 로지기 차다 로지기 차다 그 친구들 단데 주 잠친다 제르브름신 잠보름신 론럽고 로지코 그게 제르코 튼친 나디 그 회나지 고 잠보고 튼친 나디 아지 잠친 거 튼친 나디 타운 데모 거 튼친 나디 코 만나 거 로지 그냥 내 아빠 차 로지 타 캄보남 그 용어라 기본 브리 헤인 거 로지 타 론친 총업스 거 로지 타 다리는 내 주고 근조되나 충전거 나나 지금 내 농된 자가나 농된 자 너무가 돌지 거기 자자치만가
1: 아지
0: 아 다제가 라카네 주고 좀는 그 거기 다 내가 진거 좀 거기 다 근조 스타트가 이르렀다 샤탄 아마 가니 좀 가니는 거 거기 내가 진 거다 엉걸렀다 담 걸러만가 담 보통 룸보남 거 송는 걸렀다 다 좀는 그 거기 아 너무 이 창가치만가 다
1: 아지지지
0: 괜히다 chungur kurka manga, ta cha chumda, tekshiri kunu nanda, dashibi kunu kurka, ii cha nanda, tiyani da ji, kuya la njel nangunu, chamik tawa, chamika kurka ii cha, kursu kuk.
1: Deng deng.
0: Ta tiyani da, ambi, hamjika kurka ii cha manga, ta stani nugu, kongja nanda, nira traya nu, kanja tawa, ta
1: Ushchiyik
0: chekka mongshu
1: tawa.
0: kancha, ole, ole, ta kwa sti tor tawa, ta khuenjo jina, njirika njo songa sti tor tawa, ta tino na khuenjo jina, kachi ga ju, kwa chika, ayilam tsiklo kanga daa khuenjo jina, nushigira, shjirzira, ngurigira, ndaga, tsa tor tawa, ta ndamu gisi gunari, khamjir ka korka, ii chayang manga.
1: Zhe.
0: Ta tiyani chigo, xor ka korka, yang ii chak korzo ka,
1: Deng.
0: mohi ka korka, yang ii chak korzo, tiyani ta, molam ka korka, ii chak kachin manga. Ta molam ka ii chak kachin se gunan, jatonga chigo molam ka chugo, ta nangten ka rajon ka molam, ta se gun maani se, kuchin soko molam, ta khuenjo, zambogo chetta sogo no molam da molo ka khuenjo na
1: Deng.
0: zambogo chakta kibib zenga chetta sogo no molam zambogo hasi atam tanga kaina so ngogo no molam tawa takata hachirandi da kutung hongrandi hachirandi shoko shugrandi na shugrandi shiwa shiwruk sogo no molam tawa tam yina no shakta na molam yi chaka chendo no zambogo chakta kibib zenga kawka tsiklogo zhang no go jirim ra molam zi tanda mo yi chaka chito kasi alam ulam chitangji ra lhavzang yi wachri dhari dhaa tukla khaunzhaa nora jakfusang njendani nogo lorji ga molimta tatawa rikwa na dhamo ziri
1: Ri ri ri, ta mungri ngi na matata wichi shimjige gosa, nyamcho gosa ga tongchaya na choko maungpa ngi na matata khigyo gosa ga ghanalita shukso ka na waka samka.
0: Ri ta nga rinke ti na sugunir shukso ga sumla ka na yone dhamo ziri. Chiga ta shimjig nangdunga la ka na, echo ta dawar ka shimjiga ti yona sugunir, ta tsangma ga chintso yi chadara, lorji ra ta khamjo chandi yi chandi shimjiga kuno shiga maungi. nāngtāngi yī chātā tōnāi kōtā jī nyōni tīp chīgatā mūsirā mō tā chū tōngho yī chāgā yā chāgā kub chītā nāngtāngi chārā mō tī nā tā chū nāngtāngi yī chātā tā rāng shīm chīgā kīmī nā tōnāi kīmī nā yī chāgā tā māng nī tā mūsirā tā pō tā chū nāngtāngi chātā chātā gā chīm dē zī nā chū gō tā nāngtāngi nā nā tā ndō rāndī ndrī wā tā njir mandrā wā ndō chīgā nā njir mandrā wā yā nā sāng kī yī chātā mō mūsirā chīn tōngho gā yī chātā nā yōni jī gā kwa tā nā nā mēni tā kū chīgā mēni tā mō gā yī chātā chī mānggā Хөөе дүнжүүдийн ачаа зохон их хэвшинг амхгүй гүйдэг гозонга намдц гок. Та хөөе дүнжүүдийн тэний нэг чирэг а самны нанга шүпэн дөгөн дээ та он дөмөг тунхо нана юуны ячаси та чинь а кватэн диг там баши тэп кватэн на тэг диг мино. Дөмөг ячаса чинь. Та нэг сан кэг чарам гэн жиркла кан ян жермен дээ дөх чиг нара жермен дээ на дөмөнга. Тохон жоожаны ан дэ нэмэ нарын гэ яаж чи сапа тон дэ тон чи нам жим багм до гэ на а тон хоно нан жира ни ок мо да жир чи та и шан юг дэ гэ ни жир дэ шан юг дэ гэ ни жир дэ на чи да кас кас тэ на юн дэ мо зэ жир жан баз ок дэ па чи да а я та бо та жан баз гэ ни жир мо да ни жир дэ жан го ко па тэ на ажи гэ ко тэ на так чи гэ ми дэ мо ю ка тон дэ чан го тон хоно на жир мэн да па жи мэн да дэ ам та та чи дэ мо и чан мо кэ чи мо аз дэ жан го тэгэхээр шимжигэ чүсэг гэчих юм даа гэлээ. Тан дээр шуга хийчихв. Танд эчүүг жан сонгинанд жан шиг шимжигэ гүдэв. Тан дээр цангаа гэн шинс бүмэ та таа цангийн гэж зам. Цангаа гэн шинс. Яг энэ чэт гарчхны шимжиг кавшгуулах цоо зоо юм. Аа, шапатан гэв. Тэ эчүүг нараа 마완 디쇼코스 보냈다 동홍가 빠지라 동홍가 나나요노 인제단 단지와 스타친들과 쇼그지기 매초 쳇다 심지기죠 다시 같이인데 단데 심지기나 다 주고 그 같은 그리기니라 가슴이나 조금디 쇼가 이와시 같이 된다 무슨 가슴 심지기 만들라 칸디나 스보네
1: 제제제
0: 아 심지기 타고 나타난 뒤서나 다 당아 주고 심지기 그 소위 차 차차 세바탕 온도 무슨 뭐 주고다 아, 다 이차가 농돈다다, 이차이 상의 채취라다, 이제 아, 로지를 봐라, 이 상을 봐가 타는 제 제대로 이 차차 장하신 분이 좀 무슨 옛날 어떤 데가 뒤에서 나타나 근데 아, 다 자존다 되면서 그놈의 주 이차가라 아, 디비라 이차 송득권이 심지 그 타는 사람도 체크도 하고, 다들 여기서는 투어 호텔 쓰고 그뭐 다 이 주에 내가 심지 그 타는 나가는 양 지금 디쇼가 흐지고민나 다코인 조진의 우츠암부르카 그 데브리 망가스에 주고다 아 동홍거 데브리 마인비다 마리 사나라 데브리 오카 대안이다 주고 아 디 왕소단 디노나라 데브리 오카 우츠암부르 데브리 우츠암부르 이 차다 판진 송지 부분이 차바당 주 다 다음 심지가 다음 목사로 합진들 양 샌디라 사라 쇼제자 나도 망아들아 양 특춘도 모르라
1: 제제
0: 아 심지가 다음 나타나 이야지 다음 목사로 고추 주스 보너 응 그다 이제 자자 마인다 디쇼야 시잖아 진짜 판토니 너무 같았어 아 다섯 글라 칸에 주고 그 정도 말고 너무 좀 편지한 거 보나 이거도 다 망하지기 차 그러나 조금 연구 그 차도 시 같은 좀 다 후인 좀 청소 세제 같이 세제 다 같이 가는 아직만 나와요 그 뭐 옛날 다 초용 초용 쇼가 디쇼가 그 정도 다 잠수 잠수 이제 나 초고 아 회전 조지나 일본군의 어 투피 현선 이제 나티 동홍게 자가 니가 민가 쇼드 회사 쇼드고 그 최근에 나타난 디쇼크 그 트레이딩 다니스 그거나다 사망하나 초코 튼즈다 초코 튼즈다들 그때는 조디기 오케 나라 타타노나 카치라 카이나 초코 튼즈나 초코 단디 주기 니코 코찬다 아 디쇼가 양지 그잖아 내한테 리전 페이지나 초코 리전 심지 그니어도 보니 그냥 마제글럭 차더 뭐지 차더 뭐 디쇼가 양지 저번인데 쇼가다 그 능가민 또뭐 아 나튼 또뭐 그 센트럴도 진도 뭐
1: 제제제 다 쳇초 등홍 심지 칸데 선제나 등홍 오르가가 르중 탄데 리카스우다 깡깡적 권을간다
0: 그래다 지금 심지 그들까는 뭐 다 심지 그들까나데 또 니스팅게 준데 심지 보지도 요는 말다 동홍이 차가 나티 차난다 어 젠트리 차난다 까나다 심지기 대시아 좀지 다시아 좀 해지난다 회차 화진한다 탈리스타들 뭐 심지 그들간다 회차 화진한다 탈리스타들 뭐 심지 그들까리 다 나라는 전진하다 다 로차증이나 동홍 같은 진나디디지 아샤파리 땅다 디쇼가 마와로 다 로차스 그때 좀 바탕이 좀 차이도 모두 그러는데 다 돈데 초 조지는 너 땡거 이차 상파다도 상파다 손친들 나란데 무기 이차 코라지 샤파리 땅 소중리 디쇼가지 돈나리 도모스 그다음 도모스 아니라 카니 다 지금 수조화 공조스가 장진 장극당 거는 이차 뭔가 죽을 리콘금 탐문 거 미카즈로 뭐 당가 추고 리코노나 아 수조화 엔지 소즈 도모즈 요나 심지 칸즈가 다도 추고 네츠리바 동홍거 이차라 다 동홍거 데비 참마다 정진 쟁가 당고 도모가 말고 체즈리가 다는데 단데 지나다가 추고 오이 근데라 양지는 게 양나 거죠 뭐 당가 추라다 당가로 제 카드가 리다서 다 마왕으로 다른 도랑아 나서 리오나 하체다 동홍거 오이 그 찬다 참마 정진 쟁나 집탐이 다 참아가 자톤이 고추이 드니스 보는 심지에는 나 초코로 빠고 나 초코 파치를 고추이 나 초코니 또 뭐가 차트가 차진진 거 요는 다 그러니까 아니야 뭐리 다 그러니까 사마무 이차 뜨그뜨그라 카니로 뭐 아 이차 뜨그뜨그라 카니로 다 뜨그뜨그라 파친 줄이 다 파친 세곤 이 차친 친구들 나 죽었다 동호 이차 마이부터 친구들 나 마이부터 집이잖아 다 세곤으로 다 지금 친구의 빨리 찍고 지금 천덕장 그 빨랑입니다 парканам бай патэй кода норму а кансу сакк наняцхуну да ойкэна дага джейкэна дага дэрко сама патэй царсона да нанго часэнгэ чу тончинга сачана юнуго тохонго ичада дэ нана ойгра джейгонуго хэча тэм патэй царсона да ша тэндсона да мэнгэр тинчи джэню кэнзу кома няцхуну ойкэта да а патэй чу сэгонэр чажэ тэнтэни бабэ мискатэ табдэ кондомозэри Tanda inchu ta talga batchanga charchin zibuna tam, ta talga batchanga charchin zibuna tam, tsanduk ta talga batchanga charchin zibuna tam, tsanduk janggo yi chaga maizi tam, ngonchik ti omangaji lakani ta, yi chadam tsanduk janggo ra tam, ngonga jiga yi nonchu na ta zorju je, ngonchik ka mati omangaji lakani ngonga di inchi na nyaro na tong huwa yi chada di chatsanga nambaga lakani batchanga juu ta mulu, ta lishka ta ngosa mi zibuna.
1: Aji. Atwa samkiko, tengina terunga lem tsendab yuga ma yila chigri. Di hanshik, tenghung chagpag zidang na, yachi mama mangso namba tsongi nara, tenghung chagpag ziridali gothira anati yoni. Deb zinda di yilunda, yangna daga anisik kishib chagatukni chibu khigimeni. Tamu yina yung terunga lem tsendi, nyanu ga gorum ga choni, o tenghung chagpag segunu ta maji tamu zirelas. Di nona yigtsang damu damu yokas, devrin damu damu yokas. Tenghung chagpun de mazhig ta kung terunga dan shikandrung shabab zinta. Da chagpun zi yinsa mekaasi. Da sigilag kang zi yinsa wakaasi. O sigilag kang riri zokul ki chachira, di nzikchunga chachin da tukunda, narab wuk sigilag kang zokul ki chachi tang yongsa tani. Narab wuk sigilag kang zokchunga chachin da yang, da muzi rela samchiku. Tala sukwa mangpu gala ka na yang, kusamchi ka nal tiyani. Di han chikin di nana, yig tsang yang, hachang mangpu yoga samchiku. Tamu ga jilunda, nginzin sik shi tibi gata tang nara, terunga lemtsin daga, megil chikin drip tsongna ta u uri. Ya tigna terunga lemtsin jigri ran ta, terunga lemtsin da ngay kachiklan donzin tang somrik shi na yin, nga kabzang na amgil yin. Lemtsin daga somrik ngayin kirwaal harga ta khi tang, tarkilwa ta amrin tsu, shikib tarkilwa, gantag sirang tang sonu marin shi na yin, lemtsin ar jimi na la, nga so yang kirin jil, ta de
2: Marigin tendelge royang nyamdeh duni chamten zidgen chwa galerlin Arngin nang tuin chhtam ya kangjungs changden ngi chwa la ser sam ni
3: kangjung ser sam 这边前年困中部南巴前南巴的母亲呢我连村的东镇巴和五三处一行这边中国南巴我连村的东镇巴没碰过母亲呢但是前南边前南巴的主人巴的呢从我的江中年轻坑我给了龙城前刚中三十岁的村一行当地来村呢总这个比前南巴习近平个也是了中立国的龙华西比可你和别人都恰当当时的龙家记忆参巴个国的学校比南巴七十的三巴的高四七
4: 시진핑게르제스르종드그고르글랑와 中华马里亚加德拉布奇用笔中期喷的那关键下切腾着冷白头学生一块。 参政了三多呢，接触些团结联合党，学点街头七日动笔，他们就认得出人民币。你不得，人家可公布了动笔，结果个苏醒的这边内心就一把难受些一些了。但那党中央给人家。

이 터틀러 나와디에는 샹섬샤오로 영인이 접든 나와지긴라 당용 지섬지다와 양등 그 바당을 럭터르셰비 소님 담비 독소시장 예네 제주주지 시진핑지 산동 뜨뜨저 도시문급지 송실 가칭거 공동 랄홉중 탈신당 럭터 나무셰 바당 초르문지 동이 당 송들시디 머금을라 대치 준비 초지 섬지다와 양등 그 바당 럭터르셰바 심안나드 파브니 바멍치도니 이거보저밥집시디 쉐츠르랑드그당 호니므랑드그당 오르쿠둠 탁치그드시니 가제름 제크로 제영답당니 니파츠오기 코츠든간 송셰비초 덤저리그 덴지그제 차브슬은간 점 탁지게다 크르니 덤저리그 토한질라 담즈니 이거보시디 노르느그당 월리게 치그치냐 장스르 모츠르소 차딘톤 리르보접디 비츠 토이고 니르장독 제르드네 샹식 톤즈 입셔퉁 나니브쩐기 예부당던비 소름상치는 陈其伟经过这么在国的时候 Shuni che timam tatam, tormuna jangdugu nyamchin kanga, warkil ulongchin je, lentsin aga jantigla nyambar.

야, 저들진 전쟁은 형님이 나청물지 쪽서 제서 정말 내모이나 조시단비 문도를 문다긴 이렇게 그 전이 다양한 조성마 나서 탐험하는 누가 기르게 제라 청청 때 처음은 오스클라 롱진지 최대철 나청물지 쪽 남라 거득시비 나청시비 이르가슬 타통 린스는 니 한든 좀성 나이나 린스는 돈슨바 아침으로 서인

야데나 두부 총총 칠린슨 타동거스글마 카퍼마용 누구 왔습니다 질란데가 저송마 냠게 데릉 총노스글은 챙겨블은즈끄능니 아치근 담시다 땅이 두부 총총 속에 로세가 공승글럭지서 거득시요노 글랭 동모 로브리지마 총총 범모 체식글릉노게 닌지르 야르탄 용게 있을거노게 랭 헤몬데 냠데 용르 통식샤

야, 저거 청청 저 국내 초청만 그 소리지마 청청 부모 제식 그 농농의 년지 얇은 용기 쓸고 노래는 해문데 등식 년을이라 야, 대나 디다스타잉 나 초청만 그 냠게 런리오가 진축을 담고서 말 흡정의 조일 야, 대랑아 지금 담요는 그 담고 있는 등 사시 른텅 치치를 다니 디마세가 저거 청청 저거 얼로이란 증카 디너그 담고 있다더래 저거 청청세 남희 스토라뇽고 담고 있던거모 리츠르제키 아랑츠제 담 야 저거 청청 저 제치 담고 있던거뇽즈 Ringa tsu mu sui nara, rungu ligu tsuku kizgu gunada da ikhung tsamba mugla rani. Mu sikirti nara yigni da muzgirila. Tetang jibzindu nga tsiyang rung tsuku shtamsia hiju dayang hajinga galchiga. Ya, shtamkui nyua mu. 아르만지기지 또 세만진지 측

야, 저보 총총치 담근데 고뇽즈 너다 지금 당잡나 저보 총총치 고뇽님한테 남진거 저희처나 고추자 역할이 고지를 삼크 아름만 지기지 쪼기와 자신도 나 저영 세만 전지 쓰고가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넘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나레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솝치 주소나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기샤 셈서종
3: 어종다회 아피 지노르인
4: 흑샤빠 퍼위 덴차인
5: 네 예저원이 간저인
6: 종보 청청토
1: Яна чүнгүр чижгцо дина тартай ян шүдэрэн г типа гарчиг цамба чүнгүндэг нэг шиг жүйэл

0: 皮巴松竹鞋布，我从个就鞋人员了。中国我们人配给太杂粗鄙，这不能理解亚东娘子的。皮布特克尔等，皮布黑松竹鞋布，长毛月饼，这是给俺拉你鸡鞋头。
1: 呀，那穷主播子，对那俺从心里用没得的，别人个那穷是别人家吃零钱的个，提拔个这个餐不是就要了？呀，对那，餐的呢，就从那个娘个主播穷穷三顿三顿个些那个，我母你这些把些呢，些把是个念就要了。
2: 我娘啊，三顿三顿些，你下边卡上啊，你可这么没不就为那个缺样些？
1: 也出了我们啊，出了我们啊，出了我们啊！也出去公园那嘛，出了公园那哪里玩了呢？也是干路，我妈亲家就是那个门把亲家就老穷的，搞好了你是嘛？家个你这不行，也出去个独木山啦，就啥独木，因为金矿里就买个三层马路，就连车个东城干路去了。也换东西，地运地等的养的这地运你这不行。 也出去个东门儿，我一瞧，也吃不起嘛，从这个你阿婶怎么这个么家务去嘛，也没成这个意思么去了。也是我昨天让我们这三个冲回你这不行。呀，但是我公妈他那些人，那我混过来，那是个啥不就是那白毛个？沿着这个你个三万的，他这干么个赔钱，那是个大连个是从中华，从这个西中华马车就是的这个。也等你活了，那个穷从这个块个块个下来，用这个等你家个吃么，从这个这个么吃个家么吃不下些这个。 也等你吃点东西，送回去，咱家买养那些人，开入垃圾车给也是给你这几个穷人，怎么意思？呀，但是这个没了，看嘛，让爹干部工资大，到时候干部人生等你穷死。俺那个媳妇说，到时候那么不信，等你去这个七千江北干，到时候。因为没了钱，等你穷死，家大马路拆了，到时候满门的钱等你穷死。也帮着媳妇说，到时候三年三路等你这个年当时不叫拆了，到时候。 也说外亲带你学这个，你可真没得啥机子，光嘛拉个些配音子。也说路现在东山机子，我们人家个干负责，我们也搞重山机子。因为我们也搞重山机子，我们人家个这个女人什么家出去，从这个我也不觉得啥子意思。因为我们就说那么多机子，现在都没人来参加。呀，大家个自己讲，我这个正常也结婚去干嘛呢？有这个东西他们搞路，也是个干么的，这我能会干啥子？咱家看我这个他妈你东西么？ 哎呀，俺个爹给我那个新的，人家可不叫我了。哎，这个是什么啥叫爹的呢？也都这个东门儿，人家刚走过来，过当啊，还一直完了门口坐下的呗。哎，他那过去把书搞，他养的是哪个生了？他比你这这个尼玛拉不进去。哎，这不是你个他妈的，这不是就比谁干呀？你这个生产你个叫我的，也多过啥见个谁干呀？你这个家人你个没换到花啥这个见个谁干呀？你这个，哎，这个你个看不到是这个见个谁干呀？你这个。 沿着那个泥个看吧，那个泥瓦建个谁盖呀？你这个呀，但你个泥个铺呀？你这个脚跟泥个路呀？你这个老公泥个什么呀？你这个，哎操，你个什么呀？你这个什么泥个不买呀？你这个一股泥个存钱呀？你这个，哎你这不里拉西路呀？你这个西路里拉熊路里呀？北京城老人多，这是个现在的木子来世界呀？大汉刚刚那就搞了嘛，错搞了半个木，我你个这木，那不正正的这什么也跑不成。 也都是你这个什么，我跟我唱个啥子戏曲，叫人跟上班子东西个事情。也是那老出家的没那那种感觉，他那么确实什么？也换对给你这不是，这还得换什么？不换这这里来就是妈妈妈样子，那不想正经我做了去。也我才研究这些，不知道做娘老几些，他这让他你我送这让他的呢。也让送这让他的，我跟他说啊，前面谁出去这么硬实？
3: 也能是哪只个干一个，你认为我觉得是一种单板，你混早晚了，俺吃不了花样卡，将来等不了。也忙着这个做公司，二哥扎实得了个，平时做不了。
4: 朱部强强，俺来俺那娃有点等，你去了，我们村几位当地了了。朱部强强，俺来三八有点等。
3: 你吃人也很出鼻，再日日吃了。俺做娘的，拿穷西边干吃了等着。
0: 야 주부 총총처 디나 참드닝 주부 총총치 담질세 요노게 잘릉 요노게 담지게 전이 아치 섭저 총총 삼초 르마게 셴노게 세냐 총총세니 담지즈가 년주엘
2: 자샤티비에게킨던호중나바치토데무이나데니샤비야나덤제카샤나흐세냐워모세라아나하나즈가타카무차스케나나하가보즈그라카게르게무요츠아가보냐즈오이라니김투아르리다츠니엔츠즈가타냐다가보냐즈고치흐세냐즈우존타 세냐도진아아그냐다레레니초쇼즈기니팅아통아동자다초쳐즈고나니다초테라더진아냐다가세냐냐하지다비세람초나다다나다니다냐다가부시라요와선나비세라요토마토나아가무고거게디즈가라치테라냐존노 대기 라가티 디즈 허리에따라 아가포가 라가나냐 허쥐라 메톤스 아가포 더즈나 에 니데라 냐즈 좀더라 더 흐서냐즈 흐서냐띵아 통아 동저다 저 쳐저고나 터트색 더니 당냐 흐서냐도 똥똥 더즈나 더니다 아가모 허포즈는 저라다 아가폰 되게 비싸지 티데로냐 쟈르마조 다는 늑자메라
3: 아가모르포즈란디라타 니가 아냐 땅스 노링가 세르가모 야라란타 아가폰 데히샷 초테라소타난 콩알가 쩌르고지콧 다 우진아 아냐다카푸 아레마디긴 토카소 토나 그 달날 흑세냐오마 흑세냐모가 아우진아 흑세냐모가 아우진아
2: 흑세냐가 다 추세라서 아니짜다 다 우진아 다니다 니아다가 부시라 요 우선아 요 톤나톤 니가 나시 아니다스 노르가 세르가 무 야르 치드리 코미 쪼코드 코아가 쪼요 카스글로 이다스 다니존 니가 얼굴고 탐치고 흑세냐가 데스타라 아리안 쪼고 이다스
3: 念子子啊他念他干不过你当时不叫死呀谁是你跟俺车子过去那得得的听那他俺村里有多么一起进来了你这都能靠得的他们是很多的他俺干不一样他不进来就得了他说俺村里有多么一起进来他不进俺干不错看我当了 아까부터 데스터라 흑세냐 셨던 어리저라 다소 흑세냐 그 잘 맞이다 소나 메리 왔었어 돌아 쳐지기니나 아까부터 더 무슨 돈이 세마 똑과즈지다 시라 요 왔었어 시라 요 돈나 돈나 네가 나시 아니 땅스 너는 나 시야가 뭐 야랑 찍더리 어제는 탐 죽고 다 꺼나 찍었지
2: 코아가 돌아 메소스 다니야 니가 뭔 체크해 다이 아가 보고 냐브 좀 아가 뭐 타한테 되게 소아로리 다츠 소프트나 바 다니 니야 나 같은 셀이 찾송 체치디나 니야다가 뭔 자즈 짜닝그라 니티나 니야다가 뭔 자자 해 자즈기 했나 탑징아 마랑이 정아라 못 오까

야, 형님이 나 정말 제적서당 냠데 린친들의 산시 능킨제 샴든제 파마남바 데른거르비 가르쿵거 참바 정원다그능아 잉 나치 냠데 침성소시타게 희샤통식라 롭중샤 데른 나치 롭중에주게 희샤는 파마 응흘젠지 워트 아릉튼 메바젠식 제송샹이스니 너무 희샤 통식인 나초 문남지시 그르 조는 그 심큼등 어디근 찬슨등 예칠 예뜻등 보파메바 화신바소 정말 인지나 나초 머시리 리다라 딜리 점티 토암 양나 여히는 미리스등데 용첩등아위 머시시데 데는 심크머조능등 찬진 아랑든 소레시르 더스타비 담지지기요데 다잉 아마지까스 담지지 모나 웨멀 뇽리젠시인 장슐단다 샤비 점지송 코미 스카차터제나 미시비 토수라 덤비 심크디 총리 샤지라 덤비 심크리 아마 마스르시르 미 랑가 보충가 쳇다 스카드 간자시 뇽신여바 멍멍보시기 힘었을 미 외충글 톱중글 속제 터출나서디 권나 치사니 톱탄된바 총사니 사틀르 겟근된바서 모랑니지 아르니스 진란 저스틀땅 디진 남궁인영 카프르땅 아다튼소니 텅 멍불 톱중세진결

0: 토니 만나드는 게 계승이 어떻게다 준다 하정 그 가침보리 디나 마음과 그 소중 그 남칸다 영할리 영비 자 힘원데 신인 거
1: 야 고진치
0: 야 니급 데모
1: 야 데모
0: 야 데모

ali zedin ge san kan ji den ge len chen di na chim ba chung ge zhen de se gu nong de ge ke dang bon di na a chong xin de ge ti lo lang kong tu long zhen ge zong ge men zhen zha ge lo zhu a da lu ge tor ji ge chen de ni pa de xiong mi zhen de lang yo no ge lo zhu yi kin cuo mo a da zuo ge yi gong ne dan xi dai dang yi mo rang ge a dan tor ji ge zha de ge no ran tor ji ge xi ge no ge nyam yong ra di an chen ni ran ge di jing ge lo zhong 저스트리에 이나그주 로조 이렇게 조목 공나 카다에 고노 대신데 뭐랑 그 다 청그 패트숑이 점제리 블랑요 논도 조건 손이 나치니 뭐랑 그 마파이 누 그 점제리 니글아가니 다 길긴 땅 소프탈라 소관다 그영 뭐랑 그 샬라이 하차차이 년년이 소프틀리 노 양난딩이 타니 즈게 즈 마파이 누 그 점제리 대한치니 다 뭐랑 그 다 뭐랑 그 임

바이 너무이오나 다 다성거 호주에 긴 소모그 패드숑이 좀 린다다 린탑 존디 라는 그 다 똑과이 머고니 예치 이등나 초니 너무래라 이낙 존디는 린선디는가 바춘 그 좀디 극당 본드 고드기 달리 다성 그 다 총친 에르기티 로랑 공토글 홈정 그 송금을 그 진탄다 그 호주 이키 소모그 패드숑이 좀디 진난자양나 모랑이란 손이 다루군 토지기 출 시그노 그 명화 나중에 탄다니 호주 이키 소모라 모랑 그 참덕 돈 좀 노는 데니가 단시 근로이 달리 다 잔저스가 통통이 있는데 그 진진 지마르 그는 안 만태다 그 지만 더가용 다성 그 단 토지 그 촌이 패드 shungi jamdi blangwa nukul ho chukzga, kurzga, jandi yi Ya chukpa namba tina tenang yang di tsukka hengge, tenang ge chamba dungo lo sung kwe jik sha lang ge chamba ndari shi ge chamay go ga. Tena shungi ge chi dam chen zga nyan nukul shikni, ta tenang ge chamba niwa di lo rin jambi dangka ge chamba ni nang shik yu yil.

야조바나바카토니키르케당친니로르케왕센덴도비조바라데요나디다타니에토티고덴치크주섬니가섬덴가당티고덴치크주섬니가섬덴트거켈마카브코라덴선다간고젠바라테통아참마거제저카브라구요 나데는글로그네비당가게 참반디능아영 아진 예리 토와르가리 코드기 달리 토와니란 토츠 다르 템디케 샤르강부주이 아디나 토와르가올엔 토송노 샤르강 안동오라 토와 제란 토송노 샤르강 응니와 토와 스말엔 토송노 샤르강 응 삼바치요

0: 땅 치고라야 지나 마이
1: 더 지가 치겠더니
0: 아
1: 더니 잠바지 거더니
0: 오야
1: 야 더니 이게 그 기억니 잡고 간거라
0: 이게 그 기억니 잡고
1: 원래
0: 가 간
1: 간
0: 쳐
1: 다니
0: 코파
1: 코파 다니
0: 쳐우
1: 쳐우 다니
0: 야다
1: 코파 간 쳐 쳐우 더 추세동 타야 다잼바
0: 다 터리다
1: 다 비자리 다운 조크 코파스 그리 끈스 그리 처스 그리 저우스 그리 더 저우지 샜다
0: 소스 그리
1: 내레 소스 그리야 더니 더니 딱 먹어
0: 아 나 저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괜찮다 야 가로 야
1: Тив зигмо ин.
0: Ой.
1: Тив зигмо. Аранжик майм чо гни кани гара.
0: То мачран да чингари.
1: Мачран да чингари. Делан там ну хачан дик я тани. Чонго гх сарту чему уже кангра.
0: Да,
1: я тебе куча. Иди, шухтын
0: колондох
1: тигри. Ариев шухтын колондох тигри, да не.

0: 남슐 히르그라트 카르트센사
1: 올로티 오체세마 카르초사
0: 올로링 담비에 담카 히르 탕마르 달비 람친나
1: 올로티야 타푼 담비에 왕카미르

야다 드치진앙근 니비니엔 쿤족부남바 다르타 체적거 년음 던전선 반데 총은 오킬랑 친지 완능 친지 보냐게 다통낸 생긴 디나 참더니 총면 년음데 아예 코 초목을랑디 능비 고르투 세르군우글랭시고 지시군 디나 족부남바게잉 대군거 완능 친지 보냐게 다통낸 생데질데땅 아예 코 초목게 능비 고르투 세르군우글랭데 판선할릭 지거삼나 나초 다통큰게 카퍼릉정 특급된지 지슴니게 센데나르가땅 특급된지 지슴니게 센덴지 특급된지 지슴니게 아르가슴 특급글음데 카퍼용버 르가세시

야, 저들진 전쟁은 형님이 나청물지 쪽서 제서 정말 내모이나 조시단비 문도를 문득은 이렇게 그 전에 다양한 조성마 나서 탐험하는 누가 기르게 제라 청청 때 처음은 오스클라 롱친지 최대철 나청물지 쪽 남라 거득시비 나청시비 이르가슬 타통 린스 능리 산등 좀성 나이나 린스 능은 돈슨바 아침으로 서인

야데나 두부 총총 칠린슨 타통가스글마 카퍼마용 누구 왔습니다 질란데가 저송마 냠게 데릉 총노스글은 챙겨블은즈크능니 아치근 담시다 땅이 두부 총총 속에 로세가 공성글럭지서 거득시요노 글랭 동모 로브리지마 총총 범모 체식글은 누구 닌지르 야르탄 용게 있을 거 누구 랭 헤몬데 냠데 용르 통식샤

야, 저보 총총치 담근데 고뇽즈 나다 지금 당잡나 저보 총총치 고뇽님아 책게 남진 거 저희처나 거쳐다 역과에 고지를 삼크 아르만 지기지 쪼기와 자신데 나 저잉 세만 진지 측고가 담고선바무 잠바 살하 스카차 셀르카 토보충충치 담근데 무스코 뇽즈 잠바 사주 하징게 사무즈그레타라 온징 스카차 셰추타다 스카무즈그레타제나리 추즈가타제나 잠바 무스게 있나라 사탑그레라 르자라 스카차셰티 삼루즈슴 진이 등이 제고가 티첸가다 스카차셸 스카타즈너레 야주보 총총처 데랑아치그 쳇츠 등 냠추그츠르데 톱중이 노그 스탐퀸다 삼코 주보 총총치 일라사브른즌 어터타 야 스탐퀸 동모인지나 리츠제키 아랑츠제 스탐 스탐퀸 냐모 아르만지기지 투 세만즌지 츠 담고 있음 바모 잠바 살하 스카 챤셀 스카 야 드르타비 담고 있음 알호브정은 노고 토니 영아 초송마가 못할때 되는 거 저기 등지르가 삼바 청운데가 아직 고득시오노 아 소리 지바 청청 오진 천리가 능노가 가열리스 라스르고노가 랭 힘운데 나체 냔트 로뇽 당식샤

0: rangrang pama tang nyam ta ngwi fshipanga nyam tan somte chanjam ta rtsimu sejin beshkavs nyanga ganjig tangda serni wochong sheki rtsedo phwa arugung zga thwa hosong zga tani jagung ta tema thakta sa lugsong zga ya wochong ta ga rtsirung namga arjawe o karigo 간직 당다가 어르공사 당타 간직 당다가 어르공사 당타 덥지리 긍 옌스르 저거스 간직 당다가 어른기 삼신사바 넘바당 어른거 흥노거 얼도드 하진거 총노거 쟁거 어르공어 흠스노 어짐슨 망아스 쉐즈거라 온징 뉴스치라 코스가치르 도능 세금이크 자히비 님은다 모즈가 소치허 총어즈가 쇼제선 시 현실 세계역 허버드 코 아마그 시트 치 다티와라 소치허 총어즈가라 감이 마뇨 쇼쵸쪼가 삼근다 데티나라 유 마뇨 데름 초치즈 마니네인 초 히당나마나 다지리다 땅이 시시 사는 땅노그 코 아니치 닐르 형이 위로공 충충르 마라 초 순득 삼은 스타님이 저저라 시돈도 무 충충르거다 초 순 탐나 마르자 초 어자송네이나 다스타니도 어제마 야라롱이야 야라롱이야 다시리다 땅이 수안 대비신 저공가 아나는아 퍼즈 답동 저금 대만이 때 이하랑이 찌리 우송스 다네다 코 아파 아마니가 하징 얼가이 다나 스테모 스타킹 머츠마라 하징 이함차리 간지 통다그 저금 코 퍼다위 그게 시라 세그지 땅스 더지리영 일롱 대치기 우송스 스카차트 라룽 그나 차위 타르 사드그 어제우근 헬만 조르송스 어제우그 트가 우충 뜬잔다그 타르슬 젠즈기 요나다 암니니 몸스르 치그 너즈 닌즈 그르게 아르뜽 원비 스카프뜽 뜨니다 땅이 뜬이스 뜬자그 우충즈 요멜라 흐뜩시세크 페브스 어제우그 얼음붕가 찰리 간지가 통다 쓴거 어고크르톤디 우충뜨그 아라들 달리 참아 실한 조고 노라 특당스 더니다 제우가 야시트 체크 아파 참나 아율 더시리티노 우충뜨그 오 아파인 아파 스탐자가 오스마야 더시즈 제우가 스탐즈가라 자지즈 요너리 우충더 아중정즈 민너즈가르크 던돌이 영저죠 오나 제그 아마 참나 아율 더시리디노 우충가 응 아마 언니 자가 우승아야 던시즈 더니 어디오그 흐버드 우충더 스카차 정물시에 큰즈 마리 던돌이 그게 특종점 체비고니 시바 충충치 스카차 정물 무시던 제시인 더지리티노 워충가 니 정모셀라야 데나 최충의 그 참아 비브라 니 그 아파 아마니가 지게진 고나다 시라용느리 들이 다조 칭업셰누가 스카차 정모어리 히텀느리 더지리셰누 아젤은 코르튼치 지징아 워총디 동이스 치숙샤기오니나 던돌리 그저 정말 희난돌리 더니다 워총떡 참아 헤비다 땅이 코 아파 아마니가 얼그히 다츠 더니 중점 고노 워총가 아마 던당스 제우가
1: 야 참다가마 초 강아송나인
0: 더시리티노 워총가 아마 잠시 가르치고 네 청아 탐 잘 속노 그 쟁그 나 말민 게시크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 Taniyang chungtsum gonara wachunga apa bakur hi shir peptangsik. Kirga yungzhi chunga chung wabzai shkacha yarmir natsuk shashurata tundang nuga. Wachungi apa shtam chota wasunga zirtunyang kachu tsungmaga sawir shtoksungsik. Arjabi yangchir wachunga. Mara, Чи рогун хуузг шерасун гэж дүн сэрнүүд өдөн тасэрэв чинь үү? Өчөнгө. Нга, тэнчаг нива чэнбөз гэнна юу нэ? Дэ, рогун арча сүнгнүү мэнэ хэсүнд маарэ я? Тасэрэв чангмөө шээз. Арча үүг өчөнгдэ голуур гэгөөчэн. Шүн чангва штугнүүг тэ арабда жэрэ. Өчөнгдэ лхабар голуур вави.
1: Ya, dina, cherung ertugdung nyamdu, rjewi pochung la, thobshung shedu, nzhu opul.
0: Tasiri dino, wachungi.
1: Gede, nga pa ma nyegi, nga njuga jikdang na, nga njujuga boba yo.
0: Tasiri shenu. Rjewu ngarli argatu chenbo shede, wachunga apa ama nyega, zungwa zga, mamam bazga nang nuga choni. ཁོ རྒྱབི ཕོ ཐང ཨ ཐལི ཡཁི ལོབ ད ཅིག སག ཝ ཆུང དེ རམ ཇིན ནར སོན ཇི ཨ ཇ ཁར ཅི ཡཁི དང ཝ ཅི ཡཁི ཡ ཁ ཉི ཁར ཁེ པར ཅར ཅིང ཨ ཇ ཁར ཅི ཤ્તાན ཅི གང མང ཝ ཡི ད ཇར བི ལོ ཚ ཝ ཆེན བོ བེ རོ ཚ ན ཡིན སག ཁོན ཝ ཅ ཨ རབ ཤུང ཝ ཐུ མི ཡ དེ དེ སམ དེན ཅ ཁོ མ ཡང ཡིན པ རེད

토브종 나 람바 만다와 심질람니 디님터 드비웨티 스티 히샤당 아니 니슬 심시가리 홀로타버츠나 히시 람바니티나 시피 망다사르와 니슴밤 로지제던 진시 하고와 양나 앙일릭제 스탄수시 글로란작 바스타버리 니스체르 바니스티나 시피 휠고 고름촌이 신치 치트름 바츨등 어제챤라 치트르 서타셰피 니슬 크싱치 바타버리 잉 심바티 머시그르 바니스티나 시피 휠고 촌이 어르바 토치삼 글로르고 시피 능심라 쪼르키 챵스 바타버리

0: 흥티 용리여 땀스러 왕가
1: 냥쿠나바 텅디 땀스러 왕가 시비 참비 능터 비슨 토인 페이지 라르테니 중국 환주르 든더 쵸퍼스니 틀기 시바데 집샬레
2: 환주르 레도네 땅땅르 야쿠 티에스테비 레도 시긴바당 환주르 레도나 르그버 드브제네 땅거 제슬 쫑디 티에 링근 가친시 이현 땅거 초치는 조브제 비선데 룸튼의 시진핑 소형연비 땅중앙기 땅용땅 예룡티아르기 소시 멍멍라 편질땅 내칠시디 환기르 제시치임 된주시니 년카땅 잔통 아랍땅 아람브르 니덴치 카테바르시엘 땅기의 환주르 레돈라 탑지 차른골땅 지기치른 고칠시바 아젠칠메브르 제칠동아땅 땅기의 환주르 레돈라 고칠비야 직솔땅 젠솔 멀타니 티청들땅시티 종기의 환주르 도흐땅 찬칠도흐 쇼디의 예르시지의 게르마 사르바시기들햄니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아디엘스티흐사른기르
1: 냐크나바 체초 데모이나 데랑답 제르시체다 드그피치 섬제당 아자르시체다르나비 칩제트가 워르시체다르나비 칩제트가 옌라 가자므그므리 옌에 쇼니 통디 제프치 산지르 렌친라냐 브르갑스시 아문 접심들 부이 치 니르기님 샤지르 아문 당 예릉근 티츠브츠고 비니엔드라 아문 제자사 마스카타니 토미 딘츠고디데 호르 무츠므 총가가 마운위 도드므당 Дөйіл жығжи тайны бұсамчыры жерепші. Қысай жоғдып шай жері.

길름 코르스므 쟝거 호스르 조니 호스르 남라 카다일 영소는 쟝거 다르기 셀라 유하마 츠크리 츠티 나니 오근 라샤 노티 디르진트 칼리기 노티

나요 김바르즈미니 니즈위야 쿠즈미니 자즈쿠 다치즈미 총치카이 추치카이 노상그라 나글론은 쯤만고 쿠르즈 나은 쯤세 나요 챠미즈

영아위나 알른 머티르크 츠기나 짬모 머실크 다칸짐 츠츠머이크 츠칼로머니 머지크 간이그 카르로머니 머타근다 삼나 쫌츠머 드크라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티아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토파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야 다들 치친 남괴 형님이 냠큰 족보 남바 다타 체적가 녀름된 존선 반드네 총나 정족 년친큰 오클레 농친지 톰친들하게 렌첸진 족보 남비 멘테등아 추 렌첸들라 센신능버 르가세시 디나 참드닝 참미 녀름데 까마 드라히 친조르게 릉비 디지 글레세르구누가 동네시고 지시오비 참미 녀슈고농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티아 로탄 아르흐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토파 톰친들이 인지르진트 잡비 스빈 차르크 톰친더라
2: 야다드티친당괴냥니비님큰쪽보남바 공리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따라 모른 것이 롭종이 등도 소송이 달라 롭종이 단디 냠용도 달리니 라는 게 롭종대 그리 좀 낮은 것 같이 해버려라 이나 그주 롭조 이렇게 조목 공나 갑다에 그노 대신데 모른 거다 청거 패드숑이 점제리 블랑요 논도 조건 손이 나시니 모른 거 마파이 누구 점제리 니글아가니 다 길긴탕 롭자라 속간다 그영 모른 게 살라이 하차차이 년년이 롭틀리 노 영난딩이 타니즈게 즈지 마파이 누구 점제리 대한치니다 모른 거 다 모른 게 임마 너 조건 대영 감자탐에 그때 살고 니도나다 대는 거 렌슨 디능아기치 모랑그 단진드 렌촌이나영 대랑그 렌촌능아시 조츠게 지지담업되게 되다나 모랑그 캠드근 된제와일라기 담모랑긴 손진나 디긴그 다른그 캠나요지다 갑톤데 치기 롭중에 고그 나즈쿠른다니 머그지 롭중 남제타 디긴그 나즈라카니 치 잔즈가 통통리 야그 돈좀 노래 초디모이나 대문 돈전 바초 대모 대모 대모 인 토마 캐랑한 손이나 샤와랑 더 체성 그 촌닝 출린 쓴다가 장자 당른 이 때는 니스 타동 그 글름데 폐음 너냥 탁바니 과진 체신인 오야 대동난디 대랑글린 쓴디나 거북자오 누가랑 시나 담 바춘 그 점디세고는 더그 크당포 거북자요 더그 다체 그 심우 이힌 소문디 손이나 다로금 토르지 그 촌다니 다 점디 했다 사완더 랑요 그 디동나 영 따등 젤리 다 땅이 담머겐 손이나라 공인지나 다성금 토르지가 식노 촌이 모랑 그 냠뇽 디긴 그 호종 치기 이민나 더 소송이 타니 머그 공이 갑다즈가 통통 이해모 디동나 머겐 손진나라다 모랑 그 점진도 모드글랑 노스기니 로차던 이니 모랑 그 참을라 속한데라 영 칸다 텀메노 안던데 그 과친 인노 온던 딩이 타나 갑다 얘기요 그 디동나 제랑아 손진나 로쪽 이힌 소문다 그 아정 인더 셀고가 어리디디디 디동나다 존 저지즈고노 조다 모랑 그 지금 디긴금 받은 그 지금 남자스럽고 나 모랑 그 소중 그 남자인데 조인데 조리디나 도물 존데 지도는 소쪽 이힌 소문다 그 참성 그 니츠 그 건다니 야친양 그 남바조 갑다즈가 통통리나
1: 야 담머기 니 도마 이힌 소모 존이 오나

0: 나리
1: 다때 마임비 인데하던 게 청청한 존이셨나 양증은 주 대화지나 자기 연애가 주 점직 끊는다니 다시 청청 괴락전 청청 던질전 다가 자인 그 다사년 사기지로 다 청청도 못기
0: 나리
1: 되게나다 청청 그 넝크니샤리 오나라 영 하마고도 위쪽인데 샴치 좀이 아요 버티도 그래 하만도 세위 거니 단도모 그 청슬이 요과자인 그
0: 咱都没个钱从的，啊，这个人是谁呢？那的，瓜真奇。啊，啊啊，他曾经某人个，啊，当年投资个这个整体的做的，从那啦，钱从个可以难着，钱从里难着，那做还成个回来个印尼。第二天呢，某人跟从进那个，他曾经当投资个整体的啥子个让我弄点从进那，某人个钱没等看着，他没得这个地方呢，那个从那某个人进那，他曾经钱没啦，那做个业主站的做了是个瓜真些个有个。
1: 디타나타타쯩그쯩딘더그 아 다이신 소모등자위 소마 망오즈그 아 잡존나 아 다니난 탄탈린 타나가스토이달리 소마한테트게라 윤든즈건 조라지달리 로모 체카종아즈그롱스토나 아 다니 로리리 다리리 냐마리리 양나 티츠리리 라스카디 스카츠마즈기 아 냥고누고 게르긴과튼젠나 바즈 소이달리 아 탈호틴 소이토크 아 드카리리나 소마한테트게 데트나라 덴즈 디스틱이 쳤던 반봉이고 노그 담어 요톤 추가 나라니크라 냥 리비토니 과튼 체즈기시는 인
0: 나리 과튼
1: 체 대성 마임 비다리다 로마 디신 소모고 법종아 동이 남길 다오즈기나 다 모랑니 다오즈기나 총디니 회차든 디다 주하 정organi 아 양나 회차한 어떤 카먼드니 달리차도 이나라 디스터란 저니 다치 치세르근 그 머고니
0: 나리
1: 아랑게근더니 도모즈기 그나다지 그냥 점성근원이 자이 소련이한테 어떻게 나갈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어떻게 야 말아 자고 지금 되게 성지 말아 이건 만조니 아무렇게 상적까지 이르다이 달리 지금 법정이 지나
0: 아리
1: 아 영나 지금 리시안데 지나 다 뒤순던 초글라가 먹더니 난 너무 그심우 지금 상시세 고나래라 아 다 지금 너무 지금 내가 지금 카퍼도 상란데 뛰다오나라 아 지금 막 그냥 조금 했지다도 사슬니 인그지티나 지금 카퍼다고 누이나라 아 지금 법정으로 하여나 지금 호소던데 아요 너무 그 힙샤리 머게티 제라 동그탄 지금 너무 그심우 지야르 쵸정스긴
0: 네리
1: 아 도모스긴 되긴 떠나단 지금터 담모랑은 일크 아르자 아마 로린니가 다 아르자 로린 타우스나 나는 제린디 송아 아 되긴 떠나다 강터 쇼스니가 강인나 예신 소모라 좀 이래와 토너리 다리완던 토노 모랑은 이크라 신너리 다 신이 멋스크 다송그 그게요 Yundin tawozgina murgiyon tin bambura hatuna tin dali lolunda nigrewa sponzala matang tazinu ajin sintomozgi
0: nari
1: tin danada ngarang nil tawozgina ra yarang tamu isin somond ta torji ta sungun daina chuk dirjin gitang ni na ra yarang gerandi jigang gitta ka sasir kitin yatang khadaina ota isin somog ta jiwaya isin somog jiwa ka jin yi qaz lona do tikrang gerandi domog yichira patang chuliyoni
0: あ、だからむずきしゃなと思うし。やりりり、ごてんち。あ、そう、とりきんそもぐ、ちゃんじのもぐ、パッとしょんわずれんたそのんで、ちな、もらんぐばつん、がちゃんじり。にぐらかな、ちなんばぞんそんじなれ、いんむなんばぞ、そぶて、もらんぐ、たいだあみたわ。だぞんそんじなよん、もらんげてたたがわて、あ、にょりふきゃんい。 디안치니 소중한 데글라가 시그 꿈마이 내용노 그 점지리 디첸그 제조 참마그 너무 그 패트 쇼마그 소마리 주체 쪽거든 아 계산이 떠는다라 과전치신이 임마 저 신도는 디나나 마운 바촌지나랑 머그 다마 머게 총디니 송이 첼린디 송 뜻을 보디나 마운와 그 초와 그 초니 다롱 머게 손지나라 다 소친라 소관디 손에 다롱 소마르 제남바근디 딱 종이 주라 저쪽거든 안 너무 그 패트 쇼마그 소마리 계산이 떠난다라 지 랑랑이 타니랑 바빠이 네 소소 땅고 손이 소소 땅조 너도 하정 그 가첸보리 디나나단 지금 타 저랑 손지나영 다 때는 그 셀리콘 비티 쯤도 비 자리 줄린 쯤디 잔저 땅라니 이끌름니 너무 그 갑다리 논달라냐

야조바나바카토니키르케당친니로르케왕센덴도비조바라데요나디다타니타티고덴치크즈음니가슴덴가당티고덴치크즈음니가슘덴트크르켈마카브르코라덴선다간고젠바라테통아참마거제저카브라구요 나딘글로르네비당카가 참반디능아양 아진 니리토아르 나리코르기달리토아니란토츠 다르테엠디케 샤르간부주이 아디나토아르고렌토송노 샤르간 안토모라토아 제란토송노 샤르간 니와토아 스말란토송노 샤르간 안 삼바치요

0: 화장 리크야 더니 중국 역사도 제모 우제 강강르
1: 그래
0: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0: 잠릉 르빈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아여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둥 잠릉 젠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르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그냥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치 덴비 냥큰 족부 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데야 랑종 잠능 르제치 지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아동와 하흘레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중 뜨그모 세르중 시바 멘테다 통지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3: 아다친 흐톱든 족가디 갈라탈랑이 흐세트 톰능 카딩가스탕아 선드기 조카나즈기 다티 골론츠고 탐치고 아마근지기터 시엘랑의 녹은 산자이 니마디 시엔니 니마 카노라냠터 나라 흐셀롱 공마테 거르카르도 참튼 담바 챌런조 릭체시고시고 니엠버도 스칸다 카르크 흥토도 얼고체시고시고 니카종니 다디 오멀 니흐잠즈거 아르더지아니 꼴립친 덩고코니 Nabka tira na kukastani sanghali. Arama cha cha cha rgizig. Tirang karnag chaksama gamarchun buyi. Golun hichin ga kunga jinta. Shangla tardi shimotani. Arjalun tamshiki kirhigi. Ngola soko go stotuk namka langdazig jab. Ki nana khseta bata argindi jag. Khseta bata argindi taga tukta. Tum na kukga kagdan. Sora semung kasile yonaga gadani tangi gaisa stakdan da gayonsa gizigdan khara tumdan tangchi chagdigi arjao gun thona slagta tigani

어디 색친 텔레고 보고 샘라 단담을 성친 제오고 올 카바짱 그 사카 너고디케 셴마 새로 홀케 그냥은 인잠랑 정모거 샴근 마만 쳇제 듣고 리 쳇게나 아라긴 토요노 알게드 그 한신 셴마 참 정모거 흐세팅 테마 치르게베거 스타완지모 인잠랑 딜란주모 게스르 제오가 잔들 콩 다시 뒤쇼대 가마간 지지나 오스타 치크미 오노라 가남티 흐테종 호르주르 마슬 일 흐티그니가 와라영 다 함큰 죽죠 아랑 제오 그먹시군달라 다 호목자 어종 탐지고 호르주 스탄 죽과가 웅카 흐치먼진장 참오 걸은 그 사잔데 사지다 쳐지 어종 레리게 치츠다 화티레리게 늦을 아르칭가 소아라 치칭가 랍소 어종칭가 니글므라 탕친가 늘릭소가 다 니르모이 소스탄다이 더예나 아랑게슈군다 지아지라 가이장게슈군다 팜지아요라 너 맙시나 아르자오가 다르자산 조지라 너 샤나 아르자오가 첨푸나라 탕거지 시선다스메라 알로테즘게가니다 탕지 니만디 일고모테 세모 타딘 소모테 니엘므간바몽지니니 심마디 시엔이 남랑나라 냠터 아르젤룬 탐지군 소개다운 온다니 세모 따딘 소모띠 할란다링그

사양 지나나 띠가로리 채는 영어 말치는 사티는 꼬리인채나야 다가니라 송미 송마을하리를 망아일을 날리로 진조라야 산다주 상어 마시에 지나

大哥老老老你要这是那几人了呀要花地过江都的几人了呀要得了你把家有过的了呀大三的三不七个的里当呀 야동크르잔부고르리당야야화티르고부르도르리당야야중은저저티니르리가야야셰치사르지키바리라야 야스티스르가 놈가 녀마린토야 야놈파미 빠른 로지에 이리세야 화가

라가 남티에 타우롱스나 지야나야 다사토가노도 마점리와라야 야머들다 타모랑아리뇨야 리어런치나 제초곤 타모리나야 사더니 흔한 조방아 밀어야 린종지 터틀가 마루리나야 사더니 흔한 조방아 밀어야 따뚱오 터가 먹었던 짐흐린조야 따와니 따먹어가 터진노야 영가 요저 쇼커스탁 마그리라야 영아 스톱드는 조까지아자리노야 영아와라워르굴른갑자리노나야 영가 요저 홍가스탁 마그리타야 영아 스타마니트저스통린조야 영어 와라버 스타랑압 자리뇨야 야샹거럽 쇼르가르카리네야 야샹디 스타먹체유르티뇨야 타르지누노가먹카훈누르리라야 영어 스타먹어저 통응어저리치야 영차우가마가랑존바리나야 달리마가가노저리시야 세메테타와메프르예치리제야 영가나무오치스타회리라야 영가로시그니가톤마리인다바야 영 카피 이그니가 체머리 타바야 리타 조르데 마크나디올라야 이아 산조메 브라스탄 코르리나야 타나루르가 아자트체리오야 이아시

야, 또 목셀 종차무리인다야. 대성코네 활글라스톤스마리코야. 야, 해도 메간 구름범체들이다야. 야, 소비 활글라스냐브자리코야. 야, 흑자도메르겐치리라야. 다 소비에 활굴러가 자리코야 야 로르도라 나라치느리라야 야 소비에 활굴러가 자리코야 야냐마타 루콘토리라야 다코리오 소바치르가리치야 야스코니 녀노 삼타린 토르야 야쇼니 샤야 마트르디네야 야샤마노 라마츠르리레야 다노모샤 라마트르디네야 린다마노흐치그 창샤사리메라야 사가 남티에 산티와 티리에야 연로란 터와라니디메라야 탁송란 그파용디메라야 야 노르말라 노르트는 알아리송야 얀틀르메르카 콩알아리와야 나르자우 마와라 지그리야나야 과텔란좀 사이니 지메라야 헐라쿠나가나 비르드르리라야 이마코글란제와리메라야 나르자우 흑송 지그탄다

탕세 속지 지카이 대양 갈랑사 통화 금그 사거스테와 하르마이 스투카라와 까말롱 니마 카사 송라 쯔스비지사 스컬냐무 컵시 지사 ᱱᱡᱟᱛᱤ ᱞᱚᱭᱟᱜ ᱛᱚᱝᱥᱟ ᱱᱡᱤᱜ ᱦᱟᱝᱞᱟᱝ ᱜᱩᱱᱤ ᱪᱮᱜᱥᱟ ᱪᱟᱨ ᱥᱟᱢᱥᱢ ᱥᱟᱭᱟᱢ ᱵᱟᱵᱥᱟ ᱥᱤᱠᱟᱨ ᱱᱟᱠᱟᱢ ᱯᱷᱤᱠᱟ ᱛᱟᱨᱥᱟ ᱥᱛᱟᱱ ᱡᱩᱠᱣᱟ ᱜᱩᱱ ᱠᱷᱟᱱᱤᱨᱥᱟ ᱚᱨᱜᱚᱯᱚ ᱜᱟᱥᱛᱟᱴᱤᱝ ᱡᱚᱢᱥᱟ ᱪᱤᱠᱟᱨᱩ ᱜᱟᱥᱛᱟᱢᱵᱟᱱ ᱯᱮᱥᱟ ᱞᱤᱱᱟᱠᱚ ᱜᱤᱱᱡᱤᱜ ᱡᱮᱢᱮᱥᱟ ᱚᱜ ᱡᱚᱢᱵᱤ ᱜᱟᱞᱟ ᱠᱟᱨᱥᱟ ᱟᱜᱟᱢ ᱵᱤ ᱜᱷᱤᱡᱚ ᱞᱟ ᱥᱟᱢᱥᱟ ᱥᱟᱱ ᱛᱷᱚᱣᱟ ᱠᱩᱱᱢᱤᱱ ᱫᱟᱜᱚ ᱦᱚᱨᱜᱩᱞ ᱛᱷᱟᱢᱪᱤᱠ ᱥᱩᱜᱡᱮᱜ ᱜᱟᱴᱟᱵ ᱡᱤᱱᱫᱞ ᱚᱨᱡᱚᱝᱪᱤᱱ ᱢᱚᱝᱚ ᱠᱤᱱᱤ ᱱᱟᱝᱟ ᱠᱤᱢᱤᱴᱟ ᱥᱮᱱᱟ ᱥᱩᱢᱤᱫᱤ ᱟᱫᱮᱫᱮ ᱥᱞᱟᱦᱞᱟᱝ ᱭᱚᱴᱤ ᱠᱟᱱᱟ ᱢᱟᱱᱡᱤᱨ ᱠᱷᱚᱞᱚᱨ ᱥᱮᱵᱡᱤᱞ ᱥᱟ ᱢᱟᱱᱡᱤᱨ ᱯᱟᱢᱟᱱ ᱫᱟᱵᱡᱤᱞ ᱚᱨ ᱢᱟᱡᱤ ᱴᱟᱥᱤ ᱨᱟᱵᱡᱤᱠ ᱯᱷᱚᱴᱚᱝ ᱥᱟᱱᱴᱤᱠ ᱛᱟᱜᱥᱤ ᱟᱡᱢ ᱪᱷᱩᱝ ᱠᱟᱝᱜᱟᱨᱟᱣᱟ ᱥᱟᱝᱪᱤᱱ ᱡᱟᱣᱚ ᱠᱷᱩᱝ ᱪᱷᱟᱢᱟᱡᱤᱜᱤ ᱞᱚ ᱴᱤᱥᱚᱱᱚᱜ ᱞᱚᱝᱠᱢ ᱜᱟᱞᱚᱝᱜᱟᱞᱚ ᱥᱮ ᱪᱩᱵᱡᱤᱠ ᱱᱚᱢᱚᱛᱮ ᱛᱷᱚ ᱱᱟᱢᱠᱟᱨ ᱫᱟᱝᱜᱟ ᱜᱤᱡᱨ ᱱᱟᱢᱠᱟᱨ ᱫᱟᱝᱜᱟ ᱜᱤᱭᱚᱱᱡᱨ ᱱᱟᱢᱠᱤ ᱠᱷᱤᱪᱤᱱ ᱞᱚᱝᱥᱤᱢᱚ ᱤᱧᱡᱟᱣᱱ ᱴᱷᱤᱠᱤ ᱠᱟᱨᱛᱷᱱᱟ ᱢᱮᱛᱚᱠᱚ ᱪᱷᱟᱨ ᱵᱟᱵᱥᱟ ᱴᱨᱮᱡᱤᱢ ᱜᱮ ᱥᱮᱨᱡᱤ ᱥᱟᱜᱟᱞᱟᱢᱱᱤ ᱟᱹᱱᱤ ᱠᱩᱢᱟ ᱡᱟᱢᱚᱛᱤ ᱜᱚᱞᱟ ᱥᱟᱨᱤᱠ ᱜᱟᱵᱡᱟ ᱠᱩᱱ ᱠᱷᱥᱮᱨ ᱥᱮᱨᱩ ᱜᱚ ᱚᱱᱟ ᱪᱮᱞᱮ ᱠᱟᱢᱟᱨᱫᱞ ᱢᱟᱱᱟᱱ ᱫᱚᱡᱤᱱ ᱥᱮᱢ ᱟᱵᱫᱞᱟᱞᱟ ᱢᱟᱜᱚᱢᱡᱤᱱ ᱥᱤᱜᱟ ᱮᱣᱟᱜ ᱥᱟᱱᱫᱟᱝ ᱜᱟᱱᱫᱟᱨ ᱡᱚᱱ ᱠᱚᱭᱚᱢ ᱵᱟᱜ ᱩᱝᱩᱠᱨ ᱠᱮ ᱴᱮᱪᱚᱝᱥᱞ ᱢᱟᱛᱤᱠ ᱜᱟᱱᱟᱨᱡᱤᱱ ᱧᱮᱞᱮ ᱞᱤᱞᱟ ᱛᱟᱨᱥᱱ ᱱᱟᱨᱥᱚ ᱠᱟᱠᱟᱞᱮ ᱥᱟᱝᱜᱤ ᱠᱟᱨᱢᱚ ᱪᱮᱵ ᱡᱟᱢ ᱥᱟᱝᱪᱤᱱ ᱡᱟᱣᱚᱛᱮ ᱛᱟᱞᱚ ᱥᱛᱟᱜ ᱢᱩᱠᱷᱥᱮ ᱡᱚᱱ ᱯᱟᱵᱡᱩ ᱜᱟᱞᱚᱝ ᱛᱤᱱ ᱜᱟᱞᱟᱱᱫᱟ ᱞᱟᱝᱡᱤ

0: 소문 워스클 롱춘
1: 소문 워스클 롱춘
0: 사랑길 양주
2: 냠크 남바 최초 데모 데랑나 저스티자 다트 비치 심체 등에 아자스티자 당아위 칩저트게 워스티자 당아위 칩저트기네 아자 머머리기네 슈네 탕데 산지 냠룩 렌친제 나운톤 나비 칩실레
3: 시진핑지 어르스 가르피슨슨 란잠틀가나가
2: 레창겐 권점자데 아제슬 치첩 큰가 아젠리틴 초디
3: 초울 지글음 녀르드 버 젠젠 땅아 따르플럭 동비 지금도 촌덥디
2: 송우 장친 등에 젠리 아윤 한킨기 딘초디 우쇼 준진 권점시 슈네 나토라 십대 년주와
3: 아다트비 치 니르긴 인제 가 조자급지 주시 시진핑 지 베이징 교지 테르 젠준 칸데 어르스 가르피슨즈나 루카셴코 란잠틀그나가 시진핑 지 단도나 중국 등 어르스 가르보나 판츠나 예치 등 어르잡주 주시 비 조보 종어 당아 탐몽다르지 공플 용비 어다트고 종어인라 Арнабагэнда чоюн тапчи чугбу ан яна. Чунгу данг арыса карпимжи вир жавчи дивыча нямсил тэгни. Неви лохи рам чонгчудан пэджи шонрди. Лорджи че дирквы яхисал хиба. Шугни че чапсил тэл панцин ячив дамбу юба данг. Бейцим туан вир жачиг ламчиг нямчим ши ви чимжи лагханг. Хцогнан нямли лэгжир гэндал дантгу дангви. Шугмун танжурла памжи чипшиг юла. Chungku tang arasa karpo warja arnaba kan tang shoyong nyamdi di lorjin peji ji wlabjin tang tan la. Rjakum ni ji magmang ji gajarci kepan tang tan ba dongi li wdenghom si yu le. Xi Jinping ji nanjib tan dun. Chungku tang arasa karpi war lan tabji jimjim di rjin chung tang. Shukni jimjim wa chetsum to sar jimtil ngom pe war gandalub tang di. Rjakum ni ji magmang la ngar li wderchilub jengi. Chungku shukji arasa karpi rjakub ji wdagang tang. Rangzina.

0: 야, 릭뽕도 빠뽕 히라 쩍도 빠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나지크 그즈몰 한지 다든찬친 남게 삼코남바 디다르탱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르크는 정도면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례 라진단들 거버 거와가 젠딩가 나나니와가 일르니인
2: 아레디나 슈니 카르트가 젤린 젠더 라신켄 화리사차가 젠신 어떻게 된바 알로와 청치 중자 알마 한 콜치니가데 디나 청미 갑선 넘죠

아니 에소 소메처레 다 척샷자르가로 소챗냐르코 추 척가땅이 척고 소마블랑노 지 츠그트그름 노브젠즈 소테마레 추 척가땅이 척고 소블랑당나 지

0: 자시 메토고자 비와는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나 짜르톰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멜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i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irsim war, saringir nyamjuk chashtung shajayin.
0: Sornin oshkil gomchin.
5: Somun oshkil alonchin.
0: Sarangir nyamdru.
2: Dicula nirsim ni, dicula nirsim deng garma ngamni war. Dichin zeri lintin shtongjiyin. Nyamkunamba, Sorunguna jangzhuwa nyanchin keng oshkil alonchin ki, nyan shiwi lintin huanda deng carsun, kilchi nyambar gwa zhanchi.
5: 다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6: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이직동 등기 주국 경남도 쇼르기바타 민가동 야미 숨주 섭지라 매균 폭파 미 니진예동 초기 주국이 매주 리공타 지도 민강토 교주 당리 지진 유지 주요바시 산에 대개 뒤수 진수 군인기 주수 주시 이파라 동지 작삼 개발의 식나 웨네수엘의 칠투 중국와 타 지군 중국의 로경외세 돈직동라 니와 신대수 개비 웨네수엘의 뉴스 포비 김장 치자 망보로 로교를 톱유바시
1: 第一个来空那边为内区，当初被七年修过年就关门了，一人接着被部长宣判。这里巴巴的是，出现苍茫，一人去冷天打了，或者木子错开拒绝，天打了马车子，一人去，这月出现了卡带作为七十斤就很细细些不适应。以色列人就是去七年修过年，内区被我的呢，以色列去接送部长卡子希，你的人，年初了六进修费，跌价退不他，里边能都被为矛盾采取去，以色列他一人判了，退他那么滚土，那样东土吞西，这也解决不适应。
2: 생각나면서공세선요리인주쇼겐바산라모라타딘세원게히리센기호난겐삼주라시미미다지키만주락바라추기지미미부지키만주르부르추기지추추디지키만주추주렘바르치차도유게지주이모치이신스렘바르치미치키저양시
3: 江浙切磋，扬州人民之晚年，安吉边边，扬城西区，四川康西区，渝体闽南，共我区。
4: 每日看看经济业界党、天盟湖边的中华每日体，苏浙南沙党、杜秀南沙、日皖南沙建议。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와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자주키 저진 더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만저의 년탐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 담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빛대는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g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g.
4: Zemling ki tirin kasang.
5: Sgalge gongkamsa, xiamle zemling ki tirin kasang shibili zhen shuguyin. Teng di le zengi nang tun zo ni.
6: 中国南北停止进去冲这三百帮不前呢龙啊前军别年来给国格三百催行预备国汤中国维修给伊拉给女军将到秋秋了染地七百国罗约罗给起来给中国扩出这一趟南书册七十多位电磁西多七国西北国罗俄罗斯训练中国南北停止进了俄罗斯七百国罗南征文曼顿措给文卷从头头
5: 中国谈法人四边就从头念来给不测托东谈人不乐托南七百国了。Europe给你女这么多托中国起来给国女三边孙秀我们的七百国的所言。下面听听的参加党团西部长们先说。年前了清晨部谈广东新建密码系统给念这托龙安县中央的本国初步谈中国批给谈国了西部库格西部作业的签约。 中国的家对几个孙子所定给熊子把出去广东的具体中国南北停了不见了特别冲这三百的电板七百台龙安在中国被掐了过来成为娘们来给库格三百催习签约不行中国的家对熊子把那么给广东给不再托为批给给孙娘们的被浪林连俺在中国边就是给拍手签不谈三对给孙秀我也是操了穷
7: 他定给东西提叫你比娘们来了滚地动物为我这不给冲这所给你中国龙安在中国被掐了过来成为阳性加气为苦格疼心起的你个你边给这段电瓶中给了娘们都对比日故七星月节些月不行中国国的视频女就超过了归宿千不念不的中山重叠的念笔没样操笔操到龙络南站给念他们这段龙络直接给笔
5: 年轻男辈切雄切记熊则不错了起来提错到龙络老子给西北冲这巧用的电源中国的家对帕克斯丁给熊则不切莫话还是明年点俺年年来对明那了帕克斯丁都公司提规制禁止签名过了给这样样签约不谈公给中国谈帕克斯丁给变成了帕里亚姆的年帕克斯丁谈中国几个女婿认准谈女婿结婚所娘们来忙不切不了偏这我才特别听有几送不谈公给帕克斯丁年女婿出现那么近了工地修建当年女儿对女婿呢家里头被女婿的巧用亲教是东西员出了谈你女青女所结婚给中国老子怎么能跟对这都来别可是西北女婿巧用了归宿签不年员 巴克斯坦中国桥尼泊尔女婿三边缺工作娘们来给命运被多不秀签不订阅了俺最中国开来忙不稀罕娘们来给吹多了七星月瞧你比女婿娘们来躺在三不西都里边的工地中居热预计送不行卡罗瓦美比米秀可只有有节可因素普罗瓦坦切不及熊子不去拉多卡巴金就你对俺对脸现在谈中国给南部提醒多了贵院
7: 浙江南北战斗那边广州海心沙尔帕尔东西部人女娘们的那里中国帕尔东西部人女马拉针对其实娘们的那里谈不定心你个人兄弟把车门一边就是谈人女查着首先人女出现在特区人心给三大的团队签不起三大团队谈你就集团南北团的娘们的七八万岁
5: 没得不是女老子军队错了娘们这土皮得不得谈着呢英雄南北国的娘们的签约娘们的那一根针看错了龙秀中这个阿谈春米钢琴之外春米库斯鲁给下不着手给差不多热热心签约不谈中国的家对一个多的给熊子不签不完开头万一春米证明那座谈娘们给军签没不签不谈扩到万一你的我咋的签为娘们的是人头 今年俄罗斯中国的超越南部通跟多级送不谈公给中国的参赛三队的女部签不定别一个多的给这月缺不公司中国谈娘们来了兄弟给们让我给参赛三队的女部签了东西热话有几送多中国南北停了经济国了西北老家几个批给了娘们用杂钱扩团签约的中国的家对托给熊子签不完有哪里去这些咱们都难念 디기 윤종기 지무타라 제신 따는 두비에 중국 총습 초용의 타르게 침비 총지 원두지 용서로 섬유 송부타 공기 중국 산에카기 총습기 순수 균통 앞이네 라나소스 개준대비 피기기 렘부르 균도 토르게야 총습기 유고 피기를 균디 숙진 동기 유비에 중국 티티 개전대비 제시 코든 치유 중국 총습 초용의 타르게 용어를 군대 당위 라링기 냠뇨 안주 응옥된다 캡대 딩섭 동린 두지 선바시 예제 당시의 갸즈침의 구유기 변조로 냠레 증조긴 구지비 응위시민비 총도 팅 숨주 소송바 다료지도 죽지바라 深圳도 소유인신 중국의 자두 말리시의 흉접 침묵한 긴구진 쉰바 노블리나기 총도로 지구 침부치기 유바타 공기 예시단시디 갸치미 구유기 변조로 냠리 증조기 콩도 냠도 타르게 용어라 초칸의 락단지는 배춘치구 타딩기 총도로 초칸기 베리타 변조로 총도 냠리 응아르웨 섭든조와를 군디 동기힘 니도니 서주르 예시단시디 갸치미 구유기 변조로 냠리 증조긴 준다 기급인비 중국 최고나소 비워유 콩도 기급부와르기 냠리르 균투 군디당니 예시단시도 갸치미 구유기 변조로 냠리 증조기 콩도 기급기니 치디 냠도 피게 동의 믹체 응은주로 용어라 지구 지신 유지 송도
6: 이라루규기 무사나 나디 양신갸치위 신난토 니뇌위슈블레모 다바리리신키 신추진비 추딘추고르 구슈징그여 신난토총외가위비리큰돌레 이라키 갸르기토비 누급 피주테기 피게문유 이라도 눈란통콩 표숨초보윤무 원가정총수일한 사비키 추세마위 두윤신부난딘체배정총수일한라데네 로동구유배 여두수 로군배니추 양양통구유 니외로시신 남시군도소기 슈긴티배왕키 사내디기 추세 원세투부토르친바타 추퉁콩군배 내추니르신자차도치네 누구나만진키 초교러 군디동외구요코 티외카즈구두수교류 莫萨南行情图行退体外满位为数劳动体行出成别满了绝过错学三年的给行吧爱和麦的三个班人也给私信了他家中国女女为立了的年行出整个月别莫得给满内马入情不满事特同盘参迷吧行出整图别给林重约了老子三不提这批聚起个满村年尊起当
0: 그룹이바마세신뢰퉁기랑알레치웨딤뷰정신총유지세유시중쿠위슈로동라제이라키싱라르케바마세사네디게킴찬토한케뷰니뉴로동마라딘라르기초베이라키킴찬망부이직조세유사네디게위슈누규코조공스시키지니르바신키사르구바 大陆伊拉克尼诺劳动马拉克创建国库切切的帕瓦塔昆村公司中国内维修劳动政策南征其次推崇不来改革松主长帕尔约基松巴塔巴新克中国苏中克来了维修劳动克控铁南明平宗策不约巴塔中国老在谈吞在来去切瓦塔不用空独切托瓦铁伊拉克创建党克作物的克尔约基松约不是 이라키 总理来下去，该给土边那个他，那个南昌初中去建国了，那是卡里莫伊，是个。